0: 사단장님, 적대 다 죽었네요. 역시 미국 포탄이 대단하긴 하네요.
1: 이게 바로 내가 당장 공격해달라는 이유다. 적들이 방금 산을 접수해서 방어공사를 못했거든. 딱 정확하게 맞을 시간이다.
2: 把那个包裹好了。是。
3: 你这个人，
2: 谁他妈把我杀了？